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6: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네, 최근의 주요 뉴스들 또 관련 표현들을 모닝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배워보는 Expert Insight 시간입니다. 네, TOP5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지난 9월 21일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국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죠.

0: issue regarding the North Korean mine blast in the demilitarized zon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asically denying this. So our expert is Natalia Stavny. She's a researcher at Stanford University. First, let's get a wrap-up on what happened.
1: While there was initially some uncertainty about exactly what caused the explosions, after an investigation by both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UN command, they concluded that North Korean mines were likely the responsible indicator for it. So they also subsequently found additional North Korean mines near the site, including an active one on the South Korean side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o this appears to be connected to North Korea. Much more recent efforts to reinforce and fortify its side of the border rather than just simply stumbling upon a Korean War era mine that happened to detonate. So that's important in the broader context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laying mines and putting up fences and other border fortifications and physical hardenings with what it sees as increasing threats.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0: 네, 한국과 유엔사는 조사 이후 북한 지뢰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MDL,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추가 지뢰를 발견했는데요. 이는 최근 북한이 남북 경계선을 요새화시키려는 시도와 연관돼 있고 또 이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는 것과 연관돼 있다라는 전문가의 평이었습니다. So this mine incident and the fences, vehicles, it is an attempt to fortify the border. 자, fortify, fort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F-O-R-T, 요새 혹은 성 등을 얘기하죠. 성벽을 얘기합니다. And if you played music, if you played piano, you know, forte, forte, 강한 것을 얘기하죠. 즉, fortify, 어떤 장소를 요새화하다, 즉,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다. 사람이라면 기운을 돋우거나 강화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So you could fortify the border. 그렇다면 남북 경계선을 요새화하다. But in Korea, people eat 삼계탕, the chicken soup, to fortify themselves during summer. 자, 여름에 기력을 돋우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는다. 이때도 fortify 쓸 수 있죠. Another expression, stumble upon, 우연히 발견하다 라는 뜻인데요. 걸음을 걸을 때 walking 대신에 stumble 한다 그러면 뭔가 비틀비틀 걸어 다니게 되는데요. 그만큼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툭 굉장히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뉘앙스가 강한 표현입니다. So, the expert said, rather than stumbling upon a Korean war mine, they just happened upon. 우연히 찾았던 과거에 한국 전쟁 당시의 지뢰가 아니었다였던 거죠. And if you watch movies, it's always pirates. They stumble upon some treasur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So that's what happened. How about moving forward? 네,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남북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남북 관계 어떻게 봐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1: I think that South Korea can safely toe the line between deterrence and what could be seen as retaliations. And the timing is important here. So as I said, this comes from a summer full of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a broader period in which North Korea has repeatedly demonstrated its displeasure with those cooperative exercises. Right. And it's often responded with corresponding missile tests and aggressive statements. That's a familiar pattern. Mm-hmm. So North Korea generally describes these exercises as rehearsals for an invasion of their country, right. While Seoul and Washington describes it more as a defensive exercise just in case something happens. So North Korea is using its missile launches and military demonstrations like parades that it sometimes does throughout the year to kind of signal its opposition to that. So I think Seoul can maintain a strong defensive posture with these exercises, but it should also look for way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some kind of accident escalating. So communication seems to be the biggest problem here.
0: 네, 전문가는 이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연합훈련으로 가득 찬 여름이 지나고 이런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공격적인 발언으로 응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본 패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물론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또 이런 사고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었는데요. 현재 문제는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연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0: 있습니다. So for South Korea, they need to toe the line. 자, line, 뭔가 선이 그어져 있을 때 cross the line 하면 선을 넘는 행동이죠. 하지만 선을 넘지 않게 그 가까이까지 toe, 발가락을 대고 있다. 즉, toe the line,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행동하다. 보편적으로는 규칙을 따르다라고 해석합니다. So, although I disagree with the company policy, I have to toe the line. 자,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는 이 정책에 동의하진 않지만 따라야지 어쩌겠어. 그런 뉘앙스죠. I have to toe the line. Final one, it's an easy expression, but try to use it in everyday language. Full of something. 자, 무엇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혹은 단순히 많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This has been a summer full of military exercises. 즉, 올 여름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정말 많았다라는 뜻이죠. So this weekend has been full of surprises. 놀랄 일이 많았다. Another expression I'll end on this one. Someone is full of oneself. You're so full of yourself. 너무 자만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세다. 이런 의미죠. So speaking of pride, you know, pride comes before a fall. This is definitely an important lesson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hopefully cooler heads will prevail. All right,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AI. 네, 이번 주 한국에서는 AI를 배후에 둔 해킹이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AI와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AI 발전, 하지만 안전, 이 밸런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orning Wave in Busan invited back Professor Chirag Shah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o first off, this has been coming more and more into our vocabulary, AI agents. 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AI agent. 하지만 이 AI agent와 우리가 익숙한 AI 챗봇, 차이점 들어보겠습니다.
1: So agents are the next phase in our AI. So a chatbot talks, but an agent acts. So for instance, you can ask a chatbot for a train schedule from Seoul to Busan, but you can ask an agent to not just find out the schedule, but book your ticket and book your hotel and figure out your itinerary. So we are increasingly seeing more and more of these agents that are not simply finding information for us, but also acting on our behalf. Mm. And that's both a great benefit, but also a potential risk.
0: 네, 우리가 쓰는 AI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 들어봤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챗봇의 다음 단계다. It's the next phase. The chatbot talks to you. 챗봇은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에이전트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차이죠. 자, 예를 들자면 챗봇에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 스케줄을 알아봐 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에이전트는 그것을 넘어서 기차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매하고 여행 일정까지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자주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높아진 자주성은 인간에게 이득이지만 위험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So AI agents, let's look at this sentence, can find out your schedule, book your ticket, and figure out your itinerary. 이 문장에서 다음 두 가지 표현들 다 알아볼 텐데요. Find out, figure out. 비슷하게 쓰이죠. 무엇인가를 알아내다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뉘앙스 알아볼게요. So if you're finding something out, find out, 사실이나 정보, 뭔가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을 알아내다. So let me go find out what time the next train is. 가서 다음 기차가 몇 시인지 알아볼게. Figure out, 좀 더 머리가 아픕니다. 문제 해결이나 고민 해결, 즉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뜻인데요. So I need to figure out how to fit this into my room. 예를 들어서 제가 가구를 샀는데 문 크기를 고려를 안 했다면 I need to figure out how to fit this into my room. 어떻게 이걸 방으로 들일지 알아봐야겠다, 알아내야겠다. And then the chatbot, or rather the AI agent, can figure out your itinerary. 스펠링 해보겠습니다. I-T-I-N-E-R-A-R-Y. Itinerary. 그 첫 번째 I는 그대로 발음해 주세요. 여행의 일정표인데요. 자, 스케줄과 약간 다르죠. 스케줄은 단순히 시간. 뭐 10 o'clock, you leave. 11 o'clock you arrive. 하지만 itinerary는 조금 더 제의스럽다고 봐야 할까요? 이동이 포함된 여정, 여행의 세부 계획, 장소, 이동 경로에 더 집중하고 있는 조금 더 세부적인 여행 일정표입니다. I think we all have that friend who loves to make a spreadsheet for their trips. What they're making, that's an itinerary. Okay, so these are everyday expressions we can use from this story.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최근 해킹 등을 봤을 때 risk of AI autonomy. 이렇게 자주성이 커지는 AI의 위험성.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1: So these thing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t's sort of like how you think about AI as a tool or as a weapon. And it could be both. So the capabilities these the agents have, they allow them to do things that are often better than what we could do. They can come up with creative solutions. They can make things more efficient. But the same capabilities can also be used for doing harmful effects. And that's what we are seeing. Unfortunately, in many cases, it's not the humans that are guiding this. In some cases, it is the humans that are directing these agents to do these harmful things. But in many cases, we have seen agents themselves are doing things that we didn't intend. So again, it's the same set of capabilities that make this agent so attractive for using in businesses and personal assistant, you know, space, but also the same capabilities that could be weaponized. There are real everyday risk and challenges. So we are seeing increasing scams that use human voices and a very humanistic.
0: 네, AI는 동전의 양면이다. 즉 도구도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의 능력으로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해로운 일에 위험에 쓰일 수도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실생활과 일상에서 인간의 목소리나 문자를 쓰는 사기 같은 위험성들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So this expression, very poetic, two sides of the same coin. 같은 동전의 two sides, 동전의 양면이죠. Similar thing,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비슷하게 쓸 수 있겠죠. A real easy one to end on, every day. 자, 한 단어입니다. Every day, 띄어쓰기 없이는 일상의, 매일의 일상의라는 형용사가 되죠. So your everyday bag, 그냥 daily bag, everyday chores, everyday task, 매일매일 하는 일상의 일들. 자, 이렇게 형용사인데요. 그럼 매일, every, 띄우고 day, 이렇게 두 단어로 따로 썼을 때는 매일 every day가 됩니다. So I work out every day. 이때는 띄어쓰기 하셔야겠죠. All right, so with that, we're going to wrap up our expert insights. Here's a song break. 띄어쓰기 여기도 있네요. Good Day by Surface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동네읍성역사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to historic Dongnae. The 32nd Dongne-Upseong History Festival brings a spirit of 1592 back to life. Experience the Lonely Fortress, a powerful musical honoring the defenders of Dongne Fortress. Join the three-strand tug-of-war, where the generations come together as one, and enjoy spectacular media art illuminating the North Gate. Now recognized as a Kore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s celebration features 57 exciting programs filled with history, culture, music, and fun.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Friday, October 16th through Sunday, October 18th around the North Gate and Dongne Cultural Center. Step into history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Dongne Upseong History Festival.
1: 이 캠페인은 명품 도시로 나가는 동래구와 BFM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밝은 달 고이 고이 지나 먼 길 따라 뱃길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되는 일이 없다고 두덜대지를 말고 감히 오는 대로 여기 헛뜩 나온나 부질없다 이 꼬마 꿈은 꾸어서 무엇이야 한평생 살다 보니 세상 사유지경 세월이 오고 가고 한 계절 지나도 추나 추도 사시 전에 본체 춤을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0: 부산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Ah,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간혹 연출을 하고 배우도 하고 있는 아이컨택 대표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울산에서 자라고 대학을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서울이랑 호주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고 지금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안리 자체가 또 여러 문화나 사람들이 섞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 재밌는 곳이라서 저도 요 근처에 저희 단원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3: 양승민 대표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2: 일정한 하루가 좀 없어요. 해외팀에 미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지원 사업을 써야 된다거나 하면은 또 밤새서 동료들이랑 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불규칙적인 좀 삶이긴 한데요. 그 안에서 쉬는 시간과 밸런스를 스스로 요리조리 찾아야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하루들을 살고 있습니다.
3: 처음부터 연극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다른 선택지도 있으셨을 텐데 결국 극단을 만들고 이끌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제가 물론 배우를 전공을 하긴 했어요. 17살 때부터 학원에서 배우고 입시를 통해서 배우를 전공했었고 저도 한때 유망한 배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극단을 하게 되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또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계속 부산에서 정말 좋은 작품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되게 크게 인상에 남았고 불을 지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호주에서 돌아오자마자 합류를 하게 됐어요.
3: 요즘은 AI가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직접 연기하고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저희도 진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왜 이 우리는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는 와중에 무대 현장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야 하는 그 약속, 관객들은 집보다 더 불편한 그 좌석에 앉아야 되고 출연자들도 자기의 것을 보여주러 그곳에 나타나야 되고 정말 극한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성은 대체되기가 힘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장르가 살아남게 된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인간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걸 인간이 지켜내려고 하는 한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 부산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을 활동의 거점으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뭔가 안 된다는 게 있을 때 조금 더 불이 타는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제가 추구하는 재미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데 청년들도 떠나고 있고 어떠세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그 마음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들이 서울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과 조금 싸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증명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산이 더 작업하기 좋은 곳이 될까? 그럼 좋은 기획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3: 부산에서 활동할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비예술인 현장발표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렇다 할 데뷔 기회나 정착에 대한 것들을 고민만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나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하는 아이컨택이라는 극단에서 이제 워크숍과 멘토링과 현장 발표까지 그들이 데뷔하는 것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 희망이 또 보였던 것은 실제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능력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좀 더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서 재미를 붙여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나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 세계로 나아가는 부산의 예술가로서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2: 부산은 정말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흔히 얘기하는 바닷가, 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음식, 사투리, 생활 양식 여러 가지가 정말 잘 섞여 있는, 재밌게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부산에서 많이 유치가 되고 있잖아요. 예술도 한국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좋은 공연을 보려면, 좋은 예술을 보려면 부산에 와야 된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동네읍성 역사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to historic 동네. The 32nd 동네읍성 History Festival brings a spirit of 1592 back to life. Experience the Lonely Fortress, a powerful musical honoring the defenders of 동네 Fortress. Join the three-strand tug-of-war, where the generations come together as one, and enjoy spectacular media art illuminating the North Gate. Now recognized as a Kore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s celebration features 57 exciting programs filled with history, culture, music, and fun.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Friday, October 16th through Sunday, October 18th, around the North Gate and 동네 Cultural Center. Step into history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동네 읍성 History Festival.
1: 이 캠페인은 명품 도시로 나가는 동래구와 BFM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7: This fall, feel the excitement of film season with BEFM. Introducing the 2026 BEFM special live broadcast, Movie Table Talk. Enjoy exclusive interviews with director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ong with live jazz performances of beloved movie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5: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0: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1: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0: 파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2: 남편분은 인터뷰 안 되시겠죠?
0: 안 할 거예요.
3: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난 다큐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1: 자위하여 합시다.
4: 너하고 저 사람들은 다르잖아. We can handle the risk.
3: 그 사람이 내 영화 주인공이 돼야 돼.
0: 휴가를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Ah,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간혹 연출하고 배우도 하고 있는 아이컨택 대표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울산에서 자라고 대학을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서울이랑 호주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고 지금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안리 자체가 또 여러 문화나 사람들이 섞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 재밌는 곳이라서 저도 요 근처에 저희 단원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3: 양승민 대표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2: 일정한 하루가 좀 없어요. 해외팀이랑 미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지원 사업을 써야 된다거나 하면은 또 밤새서 동료들이랑 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불규칙적인 좀 삶이긴 한데요. 그 안에서 쉬는 시간과 밸런스를 스스로 요리조리 찾아야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하루들을 살고 있습니다.
3: 처음부터 연극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다른 선택지도 있으셨을 텐데 결국 극단을 만들고 이끌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제가 물론 배우를 전공을 하긴 했어요. 17살 때부터 학원에서 배우고 입시를 통해서 배우를 전공했었고 저도 한때 유망한 배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극단을 하게 되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또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계속 부산에서 정말 좋은 작품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되게 크게 인상에 남았고 불을 지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호주에서 돌아오자마자 합류를 하게 됐어요.
3: 요즘은 AI가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직접 연기하고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저희도 진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왜 이 우리는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는 와중에 무대 현장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야 하는 그 약속, 관객들은 집보다 더 불편한 그 좌석에 앉아야 되고 출연자들도 자기의 것을 보여주러 그곳에 나타나야 되고 정말 극한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성은 대체되기가 힘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장르가 살아남게 된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인간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걸 인간이 지켜내려고 하는 한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 부산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을 활동의 거점으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뭔가 안 된다는 게 있을 때 조금 더 불이 타는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보고

0: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제가 추구하는 재미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데 청년들도 떠나고 있고 어떠세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저는 이 질문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그 마음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들이 서울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과 조금 싸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증명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산이 더 작업하기 좋은 곳이 될까? 그럼 좋은 기획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부산에서 활동할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비예술인 현장발표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렇다 할 데뷔 기회나 정착에 대한 것들을 고민만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나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하는 아이컨택이라는 극단에서 이제 워크숍과 멘토링과 현장 발표까지 그들이 데뷔하는 것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희망이 또 보였던 것은 실제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능력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좀 더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서 재미를 붙여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세계로 나아가는 부산의 예술가로서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0: 부산은 정말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흔히 얘기하는 바닷가, 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음식, 사투리, 생활 양식 여러 가지가 정말 잘 섞여 있는, 재밌게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부산에서 많이 유치가 되고 있잖아요. 예술도 한국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좋은 공연을 보려면 좋은 예술을 보려면 부산에 와야 된다 이런 게 인식되는 게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1: 마지막으로 양승민 대표님께 부산이란?
0: 나에게 부산은 아직 해볼 게 많은 도시이다.

0: more Rinks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eo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컨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